0: SX 5207, 위장 나비게이션 디렉터 테미스 위장 나라는 인텐 5000.
1: SX 테미스 디센 만땡 5000, 소스백 5000.
0: FedEx 5775, degree out, direct to Temis.
2: Direct to Temis, FedEx 5775.
0: KLM 861, contact Narita Tower, 118, decimal 35. 118,
3: KLM 861, 5.

0: 그러면 7번 컴펌 디펜 스완프 탱고 라더 큐포 원제로 따드
1: 그러면 7번 아함캄 탱고 바카 홍산 프레이야 유지 컨디션 콘드 프레이야 컬리 프레이야
2: 원제로
0: 따드 그러면 3 3 3 3 3
1: 3 3 3 3 3 3 3 3 3 3 3 3 3
0: 맞아, hold over player, determine change 100,000, player 100,000, cleaner 700.
3: 1,500,000, thank you, bye bye.
4: 통지하세요, 조르 니폰 2154, main change, flight level 150, information 내리자.
1: Four
4: Nippon Super Hotel, Japan, Tango Arrival, Hold Up to Player, Unfounded. Clear the buyer, Tango Arrival, Hold Up to Player, Establish Four Nippon, 1254. Four Nippon Super
1: Hotel, Tango,
2: UC, Unifon, Show, and Verify, I have two Nippon. Orange Line 333, Tango, Tango, Tango, Tango, Tango,
5: Approach
2: 934 Approach Clear to be a route of Tango Arrival
6: Approach Descent to 900,000, cross the player, error below 10,000, 16215, Kurenia 711.
4: ESP 0615, Kurenia 711. All in 2154.

0: 프렌즈 라인 남았 규절 리즈 매게이션 맥스 지나 맨텐 4000 트리 지나 그래프 아이리스 3회 34 레스 앞으로
1: 3 2 지나 맨텐 4000 트리 지나 그래프 드라이빙 34 레스 앞으로 카운트 하나 1 2 3

0: 본입봉 1400 리디 스피드 190 들어놔.
1: 리디 스피드 190 본입봉 1400.
0: 입봉 카고 228 리디 스피드 190 들어놔서 오와 레.
1: 190 들어놔서 오와 레. 입봉 카고 228. 니폰카고 228 다음 파이널 아포로치 170
0: 니폰카고 228 라이트